0: 파이브 세븐.
1: 파이브 세븐.
0: 파이브 세븐. 파이브 세븐. 파이브 세븐. 파이브 세븐. 파이브 세븐. From 613 West Sycamore Street, 613 West Sycamore Street, it's a 911 only phone, unable to call back.
1: You're clear en route.
0: Here.
2: Version 235.